아주 냉조차 그러다 그랬더니 바로 전달해 봐가. 나 된댄다 된댄다. 나 그러다 그러다 된다 그러다 그러다 다 된다 그러다 그러다 다 된다 그러다 그러다 그러다 된다 그러다 그러다 된다 그러다 된다 그러다 된다 그러다 된다 그러다 된다 그러다 된다 그러다 된다 그러다 된다 그러다 된다 그러다 된다 그러다 된다 그러다 된다 그러다 된다 그러다 된다 그러다 된다 그러다 된다 그러다 된다 그러다 된다 그러다 된다 그러다 된다 그러다 된다 그러다 된다 그러다 된다 그러다 된다 그러다 된다 그러다 된다 그러다 된다 그러다 된다 그러다 된다 그러다 된다 그러다 된다 그러다 된다 그러다 된다 그러다 된다 그러다 된다 그러다 된다 그러다 된다 그러다 된다 그러다 된다 그러다 된다 그러다 된다 그러다 된다 그러다 된다 그러다 된다 그러다 된다 그러다 된다 그러다 된다 그러다 된다 그러다 된다 그러다 된다 그러다 된다 그러다 된다 그러다 된다 그러다 된다